0: 이름 혼드 선수 지도 토스넙 둘리기 나이로스는 장흘렌 넙트로스는 사르나 싱근 위스는 장흘렌 은차긴 서른 고르릉 넙트로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네한 후라 잡선슨 바이르라 따라친 도가르 띠큰 졸기 바이르데
1: 北京时间 8点整
2: 人民广播电台，中国之声。